그래서 남자들이 그래도 되게요. 아니요, 진짜 나다. 다만 역사에 다만 역사에 수수도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.

0: 何にか考えてください。
1: やばー、どういう形でしょう。それともちょっと俺が今話すところなんでしょう。
0: 사라지시는 사람과 사라지시는 사람은 라인과 다르다. 많이들 이 파닉 프로그램 지원 사라지시는 사람은
1: 조금씩까지 찾고 있겠습니다.